0: 小心，姐。姐，这边，快走。
1: 子给，子给，艾克。艾克，
0: 姐，艾克，
2: 快走，
0: 你快起来，
2: 快走，他们来了，
0: 我们一起走。姐，快起来，姐，
2: 你快走啊！
0: 姐，姐。
3: 待て
4: 飛び込んだ。
3: どうだ。
4: お、逃げられないぞ。
3: 女だ。ああ、
2: ああ、
3: ああ、ああ、ああ、ああ、ああ、ああ、ああ、ああ、ああ、ああ、ああ、ああ、ああ、ああ、ああ、ああ、ああ、ああ、ああ、ああ、ああ、ああ、ああ、ああ、ああ、ああ、ああ、ああ、ああ、ああ、ああ、ああ、ああ、ああ、ああ、ああ、ああ、ああ、ああ、ああ、ああ、ああ、ああ、ああ、ああ、ああ、ああ、ああ、ああ、ああ、ああ、ああ、ああ、ああ、ああ、ああ、ああ、ああ、ああ、ああ、ああ、ああ、ああ、ああ、ああ、ああ、ああ、ああ、ああ、ああ、ああ、ああ、ああ、ああ、ああ、ああ、ああ、ああ、ああ、ああ、ああ、ああ、ああ、ああ、ああ、ああ、ああ、ああ、ああ、ああ、ああ、ああ、ああ、ああ、ああ